이번 시기 때 비매 또 원하리기 때문에 스맨가여야 보러 요노와 연나라님의 와기야 다이따 바라의 마가 마와나 배트라인 아이고 김구야네 과가니까나 과음가티키로이 기에 요암타이에라니까 가와기 가티키로이야 암코라키나테이 아 모수로로 마와리 보니매 매텐나놈기 나라 나라님의 와기야 용가이 이야기가 보아기 아 에프리 염테님의 와기야 아이리 다이따 바라 에프리 마와나 방가이테라인 Tapi metana pusmai, rokon tayan tari pun, nanan tapi wate tayi.

그때 이미 또 농어라이언 빠난 메우리 FM에 있지는 빠이 나인 다 메로한테 다이리게 아라다이 망가 예쁜 보라 이루와이와 아와이요 망가 내가 베네는 거간 다이엔 롱롱 맨테로 오니까 이렇게 롱롱 빠난 길베스